0: 하고나 위자마
1: 암바 나 잡혀 뛰는 자마노 나 사조고데 낭유비엔이 남근이는 사가니가봐 무듬 지급바 아로 가리 낭토급바 자니랑고 왓보하 낭유비엔이 남근이는 남마 자니미슈 삼자가랑고서 자보하
0: 야고 커미셔너리 오브 푸드 세프티 메갈라 실롱니가다 위야팅아
2: 나시마 로터리 필름기 꼭 나서라 만하 남근급은 기꼭 나스카겐 완 캐버릿 필름니 Kostav Narayan Niyogini Segapa Pani Pani

아시망 석사 아티스트 연급파 힌디 필름 기장고 왔다니 소모요. 다 타모 순이디 조한 연급파 기장고 그나소나 만나하. 원 카민 아시망 함 호게 앞기 필름 기 코크나하. 다음 그 프로그램 건 아시망 크낭스카겐. 야나카시 바니 투라. 다 소모야 탐니 스니바지 밋 콜라치오하. 예 소모요 아시망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armers Welfare ni sponsor program Kisan Vani ni kolokni ba bakok na sona matgen.